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사랑꽃 한송이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최무성 작사, 허소라 작곡,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늘 시작처럼.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왕봉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나는 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합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장정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서장 찬가.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최근 산서성 양천시 외곽에서 약 2억 9,500만 년 전에 쿼르다이트 나무 화석 여러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국가 2급 중점보호 고생물 화석입니다. 화석은 양천 외곽의 음영진 밭길 옆 절벽에 위치했으며 도로에서 약 3m 높이 떨어지고 노출 길이는 약 50cm입니다. 앞서 진행한 지층 연대 측정 연구와 지층 구조 순서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나무 화석은 약 2억 9,5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무 화석은 동남향이고 과거 이 지역의 하천이 진흙과 모래가 풍부하고 류속이 빨랐으며 많은 나무들이 물살에 휩쓸려 매몰되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후 지하수 속에 있는 미네랄이 채워져 결국 오늘날의 광화 화석이 형성된 것입니다. 국가 고생물 화석 등급 시행 기준에 따르면 길이가 5m에서 10m 사이 또는 직경이 80cm에서 100cm 사이이며 뚜렷한 구조와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대형 나무 화석을 2급 중점 보호 나무 화석으로 간주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나무 화석은 직경이 약 82cm로 국가 2급 중점 보호 고생물 화석에 속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주변에서 추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절벽 남쪽 50m 범위 내에 쿼르다이트류 나무 화석 4그루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직경이 30에서 40cm 사이로 일반 보호 화석에 속합니다. 이 밖에 절벽 아래 낙석 사이에는 쿼르다이트 나무와 잎사귀, 비늘목 화석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57부 무엇 때문에 이법치국의 견지는 이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고 이법집권의 견지는 이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중경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유방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배달박스에 AED를 넣고 다니는 배달원 장보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57부. 무엇 때문에 의법치국의 견지는 의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고 의법집권의 견지는 의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의법치국의 견지는 의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하여야 하고 의법집권의 견지는 의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대한 론단은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심층적으로 지적하였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임무이자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습근평 법치 사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2년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인 1982년 헌법이 공포 실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헌법은 1954년, 1975년, 1978년에 제정한 세 부의 헌법에 이어 우리나라가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 시기에 제정한 새 헌법입니다. 당 중앙의 령도 하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88년

199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의 선으로 다섯 번에 걸쳐 헌법의 개별 조항과 일부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정을 하였는데 총 52조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에서 헌법의 실시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대와 더불어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의 실시와 감독 업무를 강화하며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여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래 40여 년간 발전해온 로정, 특히는 신시대에 접어든 이후의 10년간에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유력하게 견지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유력하게 보장하였으며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유력하게 촉진하였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 행보를 유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음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확실하게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고 당과 국가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며 지어 파괴한다면 인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될 수 없고 당과 국가의 사업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 지위와 권위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기본법의 형식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와 임무, 국가의 령도 핵심과 지도사상,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대중자치제도, 애국통일전선, 사회주의 법치원칙,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및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의 원칙 등을 확정함으로써 국가 법제면에서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당과 국가의 중심사업, 기본원칙, 중대방침, 중요정책을 고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며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의거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지위를 확인하는 한편 국가 정권 구조에서 당이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핵심 지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우리가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의 용도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확정한 중국 공산당의 용도적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헌법에서 확정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 도로의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서방의 이른바 헌정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구실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중국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인민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시종 당의 영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민주를 선양하며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어 가장 광범한 인민의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인민의 공동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0: 인민의 근본 이익을 충분히 수호하는 좋은 헌법이며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의 창조를 담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헌법으로서 우리나라와 인민이 모든 곤란과 위험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근본적인 법제적 담보입니다. 헌법의 생명은 시행에 있으며 헌법의 권위도 시행에 있습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아울러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세 인생.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안개 속 산의 도시 중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4번째는 안개 속 산의 도시 중경입니다. 중경은 도시가 산시를 따라 조성됐다고 해서 산의 도시 산송이라고 부르고 해마다 겨울과 봄이면은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안개의 도시 무도라고도 부릅니다. 여름이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중경은 중국의 3대 화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파주, 유주라 불린 중경은 국내 서남부 장관과 가릉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한쪽으로 산에 의지하고 삼면으로 강물을 유탄 중경은 3000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시대에 강주라 불린 중경은 파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가 파나라를 멸하고 중경에 파군을 두었으며 강주성을 축조했습니다. 226년 촉한의 도호 리엄이 강주성의 일각에 둘레 7km 길이의 성을 쌓았습니다. 북송 때 중경은 유주라 불렸는데 당시 유주의 지방관 조심이 용모를 꾀했습니다. 사전에 상황을 파악한 송효종이 조심의 용모를 진입한 후 유주라는 지명이 불길하다고 생각해 모두가 송왕조의 지배를 공손하게 따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주라 명칭을 바꿨습니다. 1188년 공주가 황자 조순이 공왕으로 책봉되고 그해 2월 송효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공주는 두 가지 경사가 났다는 의미로 중경으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명나라 초반에 중경성을 중축하면서 908궤의 수에 따라 17개 성문을 내는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성문이 조촌문입니다. 이 성문은 송왕조 천자가 있는 남경을 향하고 이곳에서 황제의 오지를 받는다고 해서 조천문이라 이름했습니다. 장강과 가릉강이 합류하는 곳에 깊숙이 들어간 조천문에는 오늘날 광장이 조성되고 근처에 조천문 부두가 있는데 초여름이나 늦가림에는 두 갈래의 강물이 모여 만드는 험한 소용돌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종로에 위치한 해방빌은 1947년 8월 항일전쟁의 승리와 종경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오늘날 종경의 상징이 된 해방빌은 1950년 인민해방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7.5m 높이 해방빌은 처음에 목조 건물이었으나 후에 시멘트 구조로 개축했습니다. 비석 내부에는 라선형의 계단이 조성돼 등정이 가능하며 주변에 중국의 소남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가 조성되었습니다. 삼면이 강물이 잇따라 있고 한쪽으로 산세 의지한 중경은 도시 전체가 독특한 립체 도시 경관과 립체 교통 경관을 자랑하며 산의 도시라 불립니다. 또 중경의 주변에는 아늑하고 수려하며 험준하고 웅장한 진운산과 온천 등 많은 명산과 정원이 있으며 유명한 장강삼협 명소도 있습니다. 중경과 호북이 만나는 곳에 이른 장강은 갑자기 기복을 이룬 무산 산발을 만나자 엄청난 자연의 힘으로 산발을 뚫고 흐르며 장강 구간에 가장 험준하고 가장 기이하며 가장 수려한 협곡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중경의 백제성에서 호북의 남진관까지 이르는 200km 길이의 장강 삼협은 험준한 지형과 수려한 경치, 웅장한 기세, 수많은 명승호족으로 세상에 명성을 떨칩니다. 장강기서 장강삼협 중 한 구간인 고당협의 북쪽 백제산 위에 건설된 백제성은 수한 후반의 공손술이 처음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장강삼협의 관문인 백제성은 6대 군사가들이 서로 다투는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의 백제성은 청나라 때 개축했으며 명량정과 모후사 등 건물을 거느립니다. 6대로 수많은 학자와 명인들이 백제성에 올라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해서 백제성은 일명 시의 성, 시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장강삼역댐이 건설되면서 원래 강가에 위치했던 백제성이 현재는 섬이 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3000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존경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외에도 풍부한 파유 문화와 배도 문화를 자랑합니다. 중경에는 조오성, 고대 전쟁 묘족지와 대족 석가, 무산, 고대, 인류화소 묘족지 등 많은 문화 명승이 있습니다. 중경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대족 석 같은 당나라 때에 조승을 시작해 오대와 송나라를 거쳐 명나라와 청나라에 마감되어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40여 곳의 석각과 5만 개의 불상이 있는 대족 석각은 중국의 대표적인 석굴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넓은 면적의 대족 석각에서 북산과 보종산의 석각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이 두 곳의 석각 규모가 가장 크며 밀집도도 최고입니다. 유관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자랑하는 존경은 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보유한 혁명의 도시기도 해서 많은 혁명 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관 역사는 또 독특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존경의 음식 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브샤브인 중경 화과입니다. 맵고 울울하고 시원하고 고소하고 면 특징의 중경 화과는 중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종명의 거리를 거닐면 거리와 골목 곳곳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샤브샤브 집이 줄지어 있고 그런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가득 차서 종명은 또 샤브샤브의 도시라 불립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유방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0: 산동반도 중부에는 찬연한 명주처럼 독특한 빛을 발하는 도시 유방시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레와 잇다 있고 남쪽으로는 태기 산맥을 바라보면서 8000년의 문명 맥락을 자랑하고 있는데 유방시 박물관은 바로 이 도시의 역사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존재입니다. 유방시 박물관은 1962년에 설립됐고 1999년에 신관을 세웠습니다. 박물관은 대중교육, 진열과 전시, 고고 발굴, 문화재 보호 등 기능을 일체화한 종합성 지지 박물관입니다. 2017년 유방시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방은 고대 동립문화의 핵심 구역이었습니다. 관내의 대문구 문화 흑도자기 머크컵은 바로 이 고대 문명의 소중한 증견자입니다. 종이처럼 얇고 칠흑처럼 검고 거울처럼 맑고 도자기처럼 단단한 도자기컵은 가장 얇은 곳은 0.3에서 0.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조들의 뛰어난 도자기 제조 기예를 보여줍니다. 유방은 유명한 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양가부의 연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유방시 박물관에서 연 문화의 두터운 축적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전통적인 사연 연, 웅장한 용두진의 연 등이 수장되어 있는데 방문자들은 유방연의 아름다운 모양새, 상서로운 함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방의 특색을 놓고 말하자면 정판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나라 건룡시기 정판교는 유현에서 7년간 지현직을 맡으면서 수많은 우화를 남겼습니다. 유방시 박물관에는 현존의 가장 큰 정판교의 회화 작품 절벽란꽃도가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란꽃과 절벽의 조화로운 구도로 되었고 세인 모두 평등을 추구한다는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관내에는 또 유명한 정판교의 난득호도 비석도 수장되었는데 비석에 담긴 천리로 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방의 금석 문화도 아주 유구합니다. 청나라 유명 금석학자 진계기는 필생을 금석 수장 감상에 바쳤습니다. 유방시 박물관의 석각미술회랑은 200여 개 비석, 석각을 보았는데 시기는 동한부터 민국까지 이르며 풍기진 장서도 문징명 등 역대 명가들의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현존의 가장 큰 당나라 철불상도 유방시 박물관에 있습니다. 높이 3m, 너비 2m, 무게 약 5톤의 철불상은 이마가 넓고 볼이 볼록하며 두 눈은 살포시 감고 있는 양상인데 유방지구 당나라 금속재련 공예와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실물 자료입니다. 소중한 문물 위에 유방시 박물관의 진열과 전시도 특색이 뚜렷합니다. 문화천보, 관장문물 정품전은 수장한 문물을 주요 전시 내용으로 하고 전시 환경은 황실 원림 건축 요소와 전통문화 요소로 꾸며졌는데 관중들이 문화재를 감상하는 동시에 농후한 문화 분위기도 느끼게 합니다. 소리, 빛, 전기, 3D 영상 합성 등 첨단 기술 전시 수단을 활용한 유방 약사 진열은 시간 순서로 유방지구 근 8000년의 발전 역사를 제시했습니다. 전시는 국가문물국으로부터 10대 진열전시 정품 후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방시 박물관은 문물의 보물고일 뿐만 아니라

0: 유방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유방시 박물관은 마치 수장품과 다양한 전시 형식으로 유방 현지의 풍속과 역사 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 현지인이든 외지 관광객이든 유방시 박물관은 유방을 요해하고 제로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만의 사랑.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속 관련 전문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의 전동차의 배달 박스에는 배달해야 할 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가방과 자동 심장 충격기, 즉 LED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호북 무한 강안구 상청 5로에서 칠순로인이 소형 승용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급했습니다. 때마침 배달 중이던 장보검은 조접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장보검은 로인의 입가에 이물질을 발견한 후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로인 입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고 전동차 배달 박스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고급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장보검은 로인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행인들에게 110구급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장보검은 의료진을 도와 로인을 구급차에 실어주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빨리 이송돼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구급치료법도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한 로인에 따른 저에게 888원을 보내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1년생인 장보검은 퇴역 군인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자 습관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구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사비로 구급치료를 배워 더 많은 전문 구급기술을 힘써 장악했습니다. 장보검의 전동차 배달 박스에는 늘 종이 한 장이 붙여 있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차에 LED가 있습니다. 필요시 꺼내 쓰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장보검의 차에 있는 LED는 2025년 초 현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입니다. 당시 그는 사람을 구한 사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어떤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그는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LED 한 대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LED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4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LED를 받은 후 장보검은 외출하여 배달할 때마다 마늘의 상황에 대비해 꼭 가지고 다닙니다. 장보검은 이같이 전업적인 구급 설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보였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처음 차 사고 현장을 볼 때 그는 바닥에 놓은 보상자를 구하려 했으나 구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경력으로 인해 장보검은 오랫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비로 구급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고급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장보검은 길에서 돌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조조 없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힘이 넘칩니다. 비록 평범한 배달꾼이지만 상장으로 가득 찬 영리벽은 평범한 직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몇 년 내 장보검이 사용한 LED는 수백 개에 달하지만 모두 사비로 구매한 것입니다. 현재 그는 배달하는 외에 매주 시간을 내서 무한의 배달원을 위해 무료 고급 강습을 진행합니다. 공익 고급 강습을 하기 위해 장보검은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감사히 여기고 어떤 이는 그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보검에게 있어서 타인을 돕는 것은 가장 즐겁고 성취감 있는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공익행동에 투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보검은 배달원 동료나 동업자들이 길에서 구급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힘이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급기술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소속한 회사와 현지 가도의 지지하에 2024년 장보검은 33명 배달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을 세웠습니다. 근무 외에 그는 무료로 구급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사람 돕기, 사람 구하기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면
장복음의 인솔과 용양하에

0: 온 봉사팀은 근 500명으로 발전했고 무한의 세계진을 포괄했습니다. 2026년 그들은 근 30번의 교통사고 구조에 참여하고 5명의 실종 로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원은 하임리히 구급법으로 음식에 목구멍이 막힌 올인을 구했습니다. 이 성적들로 장보검은 크나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장보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 배달원을 강습시켰습니다. 매주 LED와 인체 모형을 들고 심폐소생술, LED 조작법, 하임리히 구급법을 해설해 줍니다. 올해 목표는 10,000명 배달원을 강습시키는 것입니다. 배달원과 기타 신규 직업 군체가 자원봉사팀에 가입해 본업을 잘하는 동시에 타인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약물학자 리시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이시진의 자는 동벼, 호는 빈호산인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기주 출신이다. 기주는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시진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자연계에 각별한 흥취를 갖고 있었던 이시진은 늘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종약을 정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므로 이시진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해서 벼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1531년 14살 나던 해 이시진은 과거 시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세 차례나 거인 시험에서 실패하자 그는 가업을 계승해 의학에 전념하면서 빈민 치료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늘 오보, 사냥꾼, 나무꾼, 농민 및 약초 재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민간요법을 조사하고 대량 수집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각종 약물의 형태와 그 효능에 대해 깊이 파악했다. 1551년에 이시진은 이미 명의로 되었다. 한 번은 초나라의 왕자가 급병에 걸렸는데 이시진의 치료를 받고 아주 빨리 완치됐다. 이 일도 초왕은 기뻐하면서 이시진을 태이원으로 추대했다. 당시 황제는 도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 황제는 장생불로 하기를 원했고 태이원의 의원들도 황제의 미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공명 이록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시진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관청에서는 세상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뜻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만에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각지로 돌아다니며 약물 채집과 민간 처방, 요법 등을 조사하면서 의술과 저술에 전념했다. 의술에 종사하면서 이시진은 선인들이 내놓은 약전인 본초가 완벽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본초에는 일부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약효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미신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 관계되는 대사인 것만큼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시진은 새로운 약전을 집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1522년 35살의 이시진은 본초 강목을 집필하는 데 모든 정력을 몰붓기 시작했다. 새 약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시진은 800여 사람들의 의학 저작과 기타 고대 서적을 읽었다. 그는 자기가 평소 수집한 자료의 결부에서 자기가 집필한 약전에 대해서

0: 세 차례 종단 추종을 가하였다. 집필 과정에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가 교종 그림 그리기에 동원됐다. 장장 30년간의 노력 끝에 1578년 이르러 이시진은 드디어 불의의 거자 본초 강목을 완성했다. 본초 강목은 190여만 자에 달하는데 총 50권으로 수록된 약품 수는 1892종, 처방은 11,000개에 달한다. 그와 동시에 1만여 폭의 사파로 각종 약물의 복잡한 형태를 형상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초 강목의 성과는 다방면적이다. 우선 이미 수집 기재된 약물을 새롭게 분류했다. 예를 들면은 식물, 동물류 약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했다. 유럽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1741년에 와서야 그와 유사한 분류법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시진에 비해서 약 200년 지난 뒤였다. 본초 강목은 선인들의 잘못된 점과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 발견한 약물과 약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충해 넣었다. 둘째로 이시진은 의서 중의 미신색채와 황당무계한 설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시진이 생활한 시대는 도가가 성행하고 련단술을 성행했고 의학 분야에서는 미신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시진은 소박한 유물주의 관점으로 과학이 위배되는 그릇된 설법을 비판 반박했다. 이시진은 필생의 정력으로 수천 년 동안의 중국 민중의 약사용 경험을 총화하고 의학고작 본초 강목을 집필해 중국 고대 의학학을 최고봉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는 중국 고대의 가장 위대한 약물학자로 됐다. 후에 본초 강목은 일본에서 번역 출간돼 널리 보급되었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돼 동서양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부터 요전되고 시작한 본초 강목은 근대 약물 연구학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되었다.
1: 네, 끝곡으로 사랑의 봄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외교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각지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면 진흥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일본 전 중의장 고노 요헤이의 서거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 연구원에서 편집한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이 최근 조항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해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중국과 세계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중대 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이 있고 대국 책임을 구현하며 인류 발전의 흐름을 인도하는 일련의 새 리듬과 새 조장, 새 창의를 제기한 동시에 우리나라 대외 사업을 지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습근평 외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외교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하고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부한 중대한 리론 성과입니다. 이는 외교 분야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국정운영 사상의 집중적인 구현으로서 중국 외교 리론과 실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막수주의 국제관계 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신시대 우리나라 대외 사무를 위해 근본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 외교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됐습니다. 저서는 보고와 연설, 강연, 축사 등 134편을 수록했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의 저작 63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의 저작 71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외교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호를 잘하는 한편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한층 더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개척 혁신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 관계의 새 구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키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한층 더 튼튼한 전략적 지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괴기의 초태에 각지들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끌면서 신품질 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망종절기에 흑룡강승의 주요 농작물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식물 보호의 도움으로 전송 여름철 농토관리 사업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밭에서는 4대의 자주 분무기와 식물 보호 무인기가 협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칠대하시 가자하구 만룡촌의 당지부 속이 임청용은 올해 기계에 스마트 분무 시스템이 추가되어 약액 분사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전통산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꺼번에 몰아가거나 거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하나의 모델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지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며 현지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지역의 자원 조건, 산업 기반, 연구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량질의 발전으로 향한 전통산업의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장비와 도구 구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장비 갱신과 기술 개조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통산업의 개조 승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도총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기계, 자동차, 전력장비 등 산업의 새로운 성장 안정화 작업 계획을 이행하고 장비 갱신과 자동차 신구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비 공업의 주요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상징적인 제품 공략과 성과 보급 응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사천성은 인공지능을 1호 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전송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가 4천억 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산업이 기술 돌파에서 상업적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고신구의 사천성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에서는 약 30대의 로봇이 공정사의 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착, 운반 등 정밀한 동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가 융합된 훈련 방식을 통해 로봇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훈련장 책임자 풍진우는 우리 일기에는 송도의 현장 데이터 수집 장비 100개 작업장을 마련하고 2기에는 자공, 의빈, 광원 등 하위 지구급 도시에 차례로 상응한 지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지방 특색의 건강관리봉사, 공공봉사, 공장 운영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신품질 생산력이 신속히 성장해 산업 승격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4분기에는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부가가치가 전체 규모 이상 산업의 35.1%를 차지하여 밸런스트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디지털 지능이 깊이 있게 강화되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폭발적입니다. 친환경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이고 신품질 생산력 자체가 친환경 생산력입니다. 최근 국가탄소측정센터의 직원들이 복근성 폭주의 한 철강기업의 탄소측정진단, 데이터 검증, 탄소 배출 계산 일치화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기반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탄소계량센터의 리민비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기술 연구 개발, 표준 제정,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 계량 기준, 탄소 계산 방법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이중탄소 전략의 실행과 복근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공우주, 량자기술, 생물의학 등 분야의 혁신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산업 발전이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신용화로 나아가고 신품질 생산력 육성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수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라는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물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기반을 두고 원천적 혁신과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11일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계 정돈 시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 이행하고 2025년도 중앙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돈 시정 작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심기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업무를 엄숙하고 참답게 진행해야 하며 류형별로 문제점과 시정과제 명단을 작성하고 목록별로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해 정돈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심기 단위는 문제점을 대조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하며 주관 부문은 정돈시정에 대한 지도와 동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더욱 강화해 정돈 시정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심계 정돈 시정을 계기로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격히해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재정 과학 관리에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국 과학기술대회 정신 관철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확고히 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직 실행해 주요 시설의 효율적인 리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미치는 전략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연구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해 원시적 창조에 유리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신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기획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교육 강국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한 전략 과제를 이행하고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며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공공봉사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자원의 통합 배치를 최적화하고 투자 보장을 강화하며 소양 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기획을 심의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임을 지적하면서 중점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생태계 최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생활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과학기술, 정책의 조합조치들을 잘 수행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0: 도로교통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새로운 안전위험 부담에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 각종 교통사고를 억제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 잘 보호하고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1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이며 전 중위원 의장인 고노 요헤이의 서거와 관련해 유족 측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조전에서 고노 선생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서 장기간 중일 우호 사업에 힘써왔다고 썼습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 종기된 고노 선생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0: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북경시 서성구와 섬서성 한중시는 직책과 과업에 집중해 동료와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학습 교육 이후 북경시 서성구는 학습 점검 개선을 일체화해 진행했으며 980건 이상의 정비와 정리 내역을 작성하고 113건의 역사 잔여 문제 목록을 만들었으며 현장 방문, 민원 처리, 행정 절차 체험, 중요 지점 근무 등 680개 이상의 주요 임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도시 갱신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노후 주거지 종합 정비와 이험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리가의 한 노후 주거 아파트는 철거 후 재건축돼 주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파트 관리 봉사와 부대 시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단 가두에서는 조사와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 공급 접목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부문을 도입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삼리야 1구 28동 주민 왕봉진은 문제가 생겨 연락만 하면 금방 달려온다면서 거주 품질과 봉사가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는 도시갱신 분야의 역사적 잔여 문제 목록 67건을 중점적으로 세분화해 목록관리, 지도기반 진행 상황관리, 동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단회랑 공정을 포함한 일련의 민생 프로젝트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 갱신의 실질적인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조직부 최위천 부부장은 우리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논서를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상하 연동을 강화하며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합력을 형성하며 학습 점검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고품질 발전과 고효율 관리를 저해하는 일련의 심층적 모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한중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에 파견해 현장 방문, 시장 주체의 경영 발전 수요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의 차산업, 전자상거래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시장 진입 주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업 공장 설립, 점포 개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업계 표준이 불명확하고 업무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가는 상황이 발생해 프로젝트 추진 효율과 산업 품질 향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시 행정심사봉사국은 여러 부문을 주도해 각 분야의 법규 기준 심사 절차, 규제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차 생산, 라이브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위한 새로운 창업 지침을 마련해 시장 주체의 경영 정착을 위한 전방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영자 향범은 계획 단계부터 자격증 취득까지의 기준이 생겼고 소방, 위생, 치안 등 여러 경영 요구사항이 통합돼 창업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됐다고 표했습니다. 한중시는 경영환경 개선, 특색산업 육성, 시장 주체 지원 등 주요 난제에 초점을 맞춰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1100개 이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점검했으며 현재 항목별로 조치를 세분화하고 종합정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 조직부 리초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한다고 표했습니다. 대중을 위해 당을 세우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는 실천을 한다는 총적 요구에 립각해 대중과 기업,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학습교육 성과를 경영환경 최적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2026 글로벌 인권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이 11일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레빈들은 인권 존중과 보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습금평 주석은 2023년에 글로벌 인권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에 축하 소환을 보내 안전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네 차례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 사업에서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빈들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인권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개 국가와 유엔을 망라한 국제기구에선 400여 명의 국내외 레빈들이 회의에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는 단계적 목표와 지표적 과제,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노 요요의 속은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녁 여러 일본 매체가 일본 자민당 전 총재 고노 요요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올해 4월 기자는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이치의 추도식에서 고노를 만났습니다. 당시 89세의 그는 천천히 무라야마 영종 앞으로 걸어가 옛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고노는 추도사에서 당신은 30여 년 동안 일본 6대 내각에 계승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깊은 염원이 그 대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아시아에서의 일본 식민 재배와 침략 역사를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평가는 고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93년 고노 요히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발표해 일본군이 조선반도 중국 통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현지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의 중요한 공식 문서로 되었고 침략 역사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침략 전쟁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곧 침략 전쟁 자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명예 교수인 고게츠 아츠시는 기자에게 고노 담화가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오랫동안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 상반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위안부 조각사항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또 정군 위안부, 강제 련행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우익단체가 만든 교과서는 위안부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이라며 일본군이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요즘 일본에서는 우익화 경향과 신형 군국주의 사조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치 추모회의 말미에 고노는 이제 정치는 다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군비 확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평화를 확고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매우 요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요후 고노 담화를 발표하고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를 지키던 고노 요헤이도 떠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요헤이를 추모하는 글의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구촌에서 집권자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질문은 아마도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노 요헤이의 속은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철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간고분투의 정신과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정신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발양해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의 간부라면 개인의 명예와 지위, 리익을 가볍게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0: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벼슬 길에 오르는 것은 더욱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장래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연마해 능력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밧줄로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도량이 작은 사람은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혁의 시대에 미증류의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고 능력이 달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 회선이 빠르며 접수 능력이 강한 청년 간부들은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움에 열중하고 시간을 다투어 자신을 격상시킴으로써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은 지식을 풍부히 하고 재능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수단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되지만 책은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무에 몹시 바빴지만 틈틈이 독서를 했습니다. 리발할 때에도 책을 보면서 리발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보고 나는 내 업무를 보겠으니 서로 각자의 일에 열중합시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짜내기와 파고들기 정신을 발휘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며 책에서 지혜와 자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하며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의 발길을 늦춰서는 안 되며 거치대를 위해 건성으로 배워서도 안 됩니다. 학습을 잘하려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운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업무 수여와 결부해 배움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마크스주의 이론, 특히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당사와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학습하며 경제와 정치, 법률, 문화, 사회, 관리, 생태와 국제 등 제반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실천에서 오고 실천은 진정한 재능을 키워줍니다. 당과 국가 사업이 관련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지도 간부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천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것은 지도 간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신중국 창건 초기에 해군을 편성할 때 당중앙은 소경광 동지를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경광 동지는 총대로 해군을 접촉해 본 적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해군을 무에서 유로 바르게 발전시키며 당중앙에서 맡겨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 속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대를 거쳐온 많은 앞시대 혁명가들은 모두 실천 속에서 경제와 과학기술, 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배워야 하고 칼날을 세우려면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속에서 단련된 한동지는 사업은 하면 할수록 도가 트고 잘하게 되며 재미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지, 경험을 잘 총화하고 연구하는지에 따라 수학의 다소와 재고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삐 돌아치며 기계적으로 일하고 사무주의에 빠진다면 인식과 업무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상 내가 강조한 몇 가지는 모두 젊은 간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서의 신의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내공을 다지고 수양을 높이고 능력을 강화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뒤처지거나 탈락되는 자가 없이 모두 중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와 중탁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일반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장재, 플라스틱병 세정제부터 섬유원단,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석유 공급 문제는 석유화학 원자재 생산, 운송 등 여러 단계를 따라 전파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활 가계부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바디워시, 샴푸부터 비닐봉지, 포장상자, 패스트 패션 의류 운동화까지 가격 인상 목록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월 28일까지 4주간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의 바디워시 평균 소매가가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바디워시, 샴푸 세탁세제, 커피 캡슐, 생리대, 생수 등 여러 일상 소비품 가격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원가 상승의 핵심 요인입니다. 생활용품과 개인위생용품에는 플라스틱병, 튜브 등 포장재가 대량 사용되고 세정용품에 필요한 팜유향료,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업들도 포장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기업 칼비는 유색 잉크 공급 차질로 인해 여러 인기 감자칩의 포장을 흑백으로 临시 변경했습니다. 일본 기업 가코미는 대표 도마도 소스 제품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투명 디자인으로 바꾸고 겉포장에 도마도 도안을 대폭 줄여 잉크 사용량을 절감했습니다. 옷장 속 의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폴리에스테르 공급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의 미운을 압박하고 있어 자라, H&M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원가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일부 방직 공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운동화 역시 석유화학 소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신발 유통 소매업 자협회는 최근 보고에서 신발이 어디에서 구매되든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단계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최종 소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가계부 이면에는 글로벌 석유 공급 구도의

0: 복잡한 공급 사슬이 비춰집니다. 중국 해양 석유 그룹 에너지 경제 연구원 왕진 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의 일평균 통항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정상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 등 국가들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원유를 홍해로 우회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송 능력은 부족 부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중동 유전의 대규모 생산 중단과 감산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정유 공장의 대량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치솟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는 어려우므로 세계 원유 시장은 상당 기간 수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고유가의 영향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진 원장은 석유는 공업의 혈액과 같다며 유가 상승이 최종 소비재로 전달되는 주요 경로는 다음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도로, 해상, 항공 물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생필품부터 전자상거래 택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송 의존형 소비재에 전가됩니다. 둘째, 농산물과 식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현대 농업은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농기계 연료부터 비료 생산까지 타격을 받아 양곡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최종적으로 빵, 육류 등 최종 식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석유화학 원자재와 공업품 가격을 상승시켜 플라스틱, 합성섬유 페인트, 세정용품 등 다수의 일용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항공유, 선박연료 등 비용을 높여 교통과 봉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몇 가지 경로 중에서 화공 원료 가격 상승은 일반 소비재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진 원장은 포장재 부족에서부터 세탁용품 가격 인상까지 이러한 것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공통의 상류 원료인 나프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벼운 분액으로 현대 산업체계의 효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5천 종이 넘으며 90% 이상의 일상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섬유 제품, 일용화학 제품, 화학 비료와 농약, 의료용품,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면 나프타 공급이 갑자기 긴장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생산 체계 전체가 쌀없는 박짓기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거대한 산업 체인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진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왕진 원장은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리처럼 맞물리는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상류 단계의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최종 소비 시장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석유는 소비 분야에서 뚜렷한 기능 고정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까지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2월의 약 160억 달러에서 약 18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감소폭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환율 안정 압박, 지정학적 갈등의 충격, 외환 보유와 관리, 전략적 자립 추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터키가 단행한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자 위험 부담 회피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본 유출 위험도 높아져 터키 리라 화폐의 평가 절하 압박이 커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년간 역사적인 통화 가치 하락, 치솟는 통화 팽창, 빠르게 증가하는 일상 계좌 적자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 통화 팽창률은 최고 80%를 넘어섰고 현재도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 일부를 매각하여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국 통화 환율을 안정시켜 외환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지닌 준비 자산인 미국 국채는 달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택지로 되었습니다. 터키 경제학자 우르 골세스는 당면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은 유동성 준비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급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위여서 외부 충격 앞에서 드러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가 환율 안정과 통화 팽창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뚜렷이 증가할 경우 미국 국채 감축은 단기간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 시장을 지원하거나 대외 채무 상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당면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운행됨에 따라 미국 국채 가격이 뚜렷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부상 가격 변동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자산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험 부담 회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금융 결정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터키는 다자 관계 속에서 더 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는 단일 금융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규모 측면에서 볼 때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체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흥 경제국들의 외환 보유고 운용 방식 조정은 점차 국제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경제 구도의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동에 따라 신흥 경제국들이 보유 자산 구성에서 다각화와 위험 대응 능력 제고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터키의 경우 정책 방향은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수준 제고, 유동성 관리 능력 강화, 외부 충격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완화,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다각화와 수입 에너지 의존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한 마을에 열매를 따서 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남들보다 먼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열매가 조금만 익어도 바로 따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상인이 같은 열매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크고 색도 진했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네, 그 후 청년은

옷 빨리 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따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간혹 기다림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완성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얻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김경희님의 도전적인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화사 첨족의 뜻뿌리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탈층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협상민주의 제도

0: 보호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재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재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재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용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민정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민정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민정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대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안,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정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 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력 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조직 협상의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 협상이라는 민족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 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 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류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전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길림성 영정시 령문가도 민창지역사회 붉은 성료 민족의 집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만두를 빚는 것이 이미 일상으로 됐습니다. 리원 심부름꾼 스마트 봉사 플랫폼에서 리원 가도 직원들이 마우스를 가볍게 누르자 한 주민이 반영한 가로등 고장 정보가 관련 부문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광장에서는 백가연 이웃 축제가 열리는데 여러 민족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따뜻한 장면들은 룡정시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지역사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족 단결의 조력을 육성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네, 최근인가 용정시는 지속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핵심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민족 단결 진보 리늄을 지역사회관리, 민생봉사, 문화융합의 전 과정, 제 분야에 녹여내 여러 민족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화목하게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네, 룡정시는 거주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개조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또 격자와 봉사관리 기재를 구축하여 관할군의 주민정보와 동태를 제때 파악하고 격자장 플러스 격자원 플러스 건물장 플러스 아파트 단지 당원 플러스 대중자원봉사자 플러스 주민서저의 조정체계를 형성하여 모순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민족단결진보의 안전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조직해 의사당에서 50여 차례 활동을 전개하고 400여 건의 모순과 분쟁을 조정했으며 선전강연단을 조직해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차례 선전강연 활동을 전개했는데 연인수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주민들 사이의 모순이 적어지고 웃음소리가 많아진 가운데 자원 공유는 여러 민족의 마음과 마음 사이 거리를 더 좁혀주었습니다. 내룡정신은 도시 건설에서의 가두, 지역사회의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방적인 상호작용, 상호연결 누대를 구축했습니다. 공동건설협의를 체결하고 자원봉사팀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조직 강화와 공동건설을 실현했고 공동활동 전개와 당원 교양 강화 등 추진활동을 통해 공동연결을 실현했으며 정보, 진지, 문화, 봉사 등을 활성화하고 통합해 자원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네, 당 건설 선도 플러스 민생 실사 활동을 깊이 있게 조직해 조직 인도, 당원 견해, 자원 봉사 선행, 대중 참여 협력을 형성하고 민족 단결 진보의 가장 아름다운 연심결을 구축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시에서는 각종 당 건설 연맹 회의를 70여 차 소집하고 민생 사건 100여 건을 조율했으며 재직 당원이 지역사회에 들어가 80여 차 활동을 전개하여 연인수로 5천여 명의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네, 자원을 통합한 후 스마트 관리를 통해 더 정밀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리원카드에서 주민들이 번거로운 일에 부딪히면 전화로 리원 심부름꾼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룡정시가 혁신적으로 구축한 해랑강 2역 스마트 관리 플랫폼 덕분입니다. 이 플랫폼은 정보관리, 행정집법, 편의봉사, 모순조정, 데이터 분석, 응급연동 등 6개 기능을 통합해 일거에 지역사회, 가도, 부문 간의 데이터 장벽을 해소했습니다. 스마트 관리 플랫폼이 개통된 이래 루기로 260여 건의 민생 사항을 처리하고 연일수로 6만 8천여 명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 밖에 룡정시는 또 격자장 플러스 격자원 플러스 건물장 플러스 당원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의탁하여 작은 걸상 의사회를 추진했는데 루기로 대중의 요구를 천여 개 수집하고 처리 종결률이 98%에 달해 진정으로 작은 일이 인터넷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 민족을 성류시처럼 뭉치게 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감정적 공명이었습니다. 근일날 룡정시는 지역사회 홍색영화관, 지역사회 식당, 특색기능공간 등 진지의 의탁에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추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명절 보내기 주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정월대보름, 단오 등 명절에 문예합동공연, 방문위문 등 활동을 100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백가연, 이웃절, 백종절 등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서로의 감정을 증진시켰습니다. 지역사회 붉은 성류 선전 강연단을 설립하고 민족문화 이야기 학습 활동을 50여 차례 전개하여 연인수로 600여 명의 대중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민족 단결 문화 선전을 심화하고 시대적 특징이 풍부한 중화민족 시각형상 선전회랑을 구축했으며 민족 단결 주제의 현수막 20개를 내걸고 선진자료 5천여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영정시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고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행복 터전을 조용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정시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지역사회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또 높은 표준과 더 실제적인 조치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연변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할 타산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더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전명 대표 전촌에 진입해 종합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기 활동 포치에 따라 대표들을 일선에 파견하고 민족 단결과 민생을 추진하여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이 대중들이 직접 체감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힘썼습니다. 네, 전에는 해가 지면 공원이 너무 어두워서 산책하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가로등도 설치되고 감시 카메라도 생겨서 정말 안심입니다. 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지역사회 위치한 동심 미니공원에서 만난 주민 하흔은 인대 대표들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다며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이처럼 인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반응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는 도문시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전명 대표 전천 진입 주제 활동에 중시를 기울이고 세 가지를 틀어지고 세 가지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활동을 면밀하게 배치했습니다. 네, 대표들은 촌과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를 해결한 결과 실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 지역사회와 흥평 지역사회 인대 대표들은 주민, 지역사회, 관련 부문의 대표들과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주택관리가 없는 오래된 소구역의 도로를 재포장하고 철판 지붕도화, 루수 등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난제들을 해결해줬습니다.

관계, 토지 분쟁, 식수 안전, 도로 통행, 취업, 의료 보험, 환경 정비 등 천민들의 실제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이래 도문시 각급 인대 대표들이 해결한 민생 문제는 총 297건에 달합니다. 네, 조제 활동의 또 다른 쪽은 이론 선전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언어 표현력이 좋고 책임감을 갖춘 163명의 인대 대표들을 선거하여 20개 지역사회와 50개 행정촌에 투입했습니다. 이른바 걸어 다니는 선전원으로 변신한 인대 대표들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당의 민족정책, 15차 5개는 전망기획, 해민, 편민 정책 등을 주제로 기업, 학교, 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집과 마당, 밭두렁까지 찾아가 미니광장, 미니협의회, 마당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선전 강연은 총 354회, 누적 청중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네, 도문시 향상가도 흥한 지역사회 당 총지부 서기 겸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은 우리 지역사회 인대대표들은 어려운 정치 용어 대신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동시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이 호소한 21건의 문제를 해결하여 작은 실천이 민족 단결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의 정치적 지도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의, 주간 업무 정례 회의, 특별학습회 등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활동 관련 내용을 전달 학습하고 전문 활동 지도 서술을 설립해 주제 활동의 중점 임무와 추진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관련 지도자들은 각 향과 진, 지역사회를 분담 관리하면서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지도했고 상급이 하급을 지도하고 단계별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는 체계를 갖춰 활동 성과 보장을 위한 탄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희님의 도전적인 삶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이 60이 되어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고 도전과 함께 내 삶의 생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 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회원들과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죠.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 용기를 내서 참가했습니다. 다철은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 모임을 즐겼습니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종로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기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소목소목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 줍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학문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튀지 않아 많은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웃집 한족 여자와 함께 매일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 읽기도 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에 뒀다가 사전을 찾아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상에 적고 기억해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느리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습니다. 내 생애 처음 한우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믿게 되었습니다. 뒷글 모아 태산이라고 꾸준히 책을 보니 일주일이면 한 책을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 성취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며 또 한 번 도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결정권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 딸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딸보다 10살 이상인 선배가 입사할 때에는 당직실에 배치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서로 채용되고 이어 공정사 시험에 합격됐습니다. 그 선배는 모든 기회를 꼭 잡고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킨 성공자입니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내어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입니다. 학생은 겁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강의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삶에 걱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온물 아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밀려오고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0: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3: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0: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3: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0: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2: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림화, 뱀사, 도할, 첨, 발, 조, 화사, 첨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뱀을 그리는데 다리를 그려넣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 사족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에 조회왕이 소양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10만 대군을 줘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소양은 병법을 통달했고 작전 또한 용맹하여 한꺼번에 위나라의 성 8개를 빼앗았습니다. 소양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동시키면서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나라 왕이 이를 알고는 대경실세가여 즉시 진진을 소양의 군중의 사신으로 보내 제나라 공격을 초래할 것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진진이 소양을 만나 인사를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이처럼 큰 공을 세웠으니 조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장군은 승진할 수 있는 겁니까? 소양이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대장군이니 승진을 하면 령륜에 올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령륜을 바꾸거나 또 령륜을 한 명도 둘 수도 없는 법이니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난 진진이 말했습니다. 조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죠. 조나라의 사당을 관리하는 관원이 어느 한 번은 제사를 마치고 나서 남은 제주 한 주전자를 하인들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술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한 사람이 한 모금씩 마시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이 다 마시면 딱 좋을 만한 량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은 소양이 진진을 바라보니 진진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하인 한 명이 각자가 뱀 한 마리씩 그리되 먼저 완성한 사람이 주전자의 술을 다 마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방법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고 모두들 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재빨리 뱀을 다 그렸는지라 술 주전자를 들고서는 량껏 마셔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머리를 수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라 자기의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려 술 주전자를 내려놓고는 이미 그린 뱀의 몸에 발 네 개를 더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뱀을 다 그렸고 그 사람은 술 주전자를 낚아채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원래 발이 없고 발이 있으면 뱀이 아니다. 내가 제일 먼저 뱀을 다 그렸으니 이 술은 내 차지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고는 그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네, 진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소양이 알 수 없다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그 먼 길을 걸어 제 나라에 온 목적은 단순히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진진이 말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장군께서 군주의 령을 받아 위나라를 쳐서 지금 무려 8개 성을 얻었고 위나라 장수들의 목도 수없이 베고 식량도 많이 로육했으니 그 전공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를 재정비해 제 나라를 치료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 나라 정벌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령륜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해서 장군은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사품도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 싸움에서 진다면 위나라 정벌에서 이룬 공이 물거품으로 될 것입니다. 장군을 생각해서라도 화사 첨족의 고동을 거두시고 승리한 모습으로 개선하심이 어떠할지요. 네, 진진의 말에 소양은 한참 동안을 숙고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화사 첨족이나 하는 바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소양은 즉시 절병하라고 군령을 내렸고 진진도 사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화사첨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3: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2: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6: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7: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8: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9: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8: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9: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0: 좋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0: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애교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각지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면 진흥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일본 전 중의장 고노 요헤이의 서거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 연구원에서 편집한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해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중국과 세계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중대 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이 있고 대국 책임을 구현하며 인류 발전의 흐름을 인도하는 일련의 새 리듬과 새 조장, 새 창의를 제기한 동시에 우리나라 대외 사업을 지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습근평 외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외교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하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결부한 중대한 리론 성과입니다. 이는 외교 분야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국정운영 사상의 집중적인 구현으로서 중국 외교 리론과 실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막스주의 국제관계 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신시대 우리나라 대외 사무를 위해 근본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 외교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됐습니다. 저서는 보고와 연설, 강연, 축사 등 134편을 수록했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의 저작 63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의 저작 71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외교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호를 잘하는 한편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한층 더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개척 혁신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 관계의 새 구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키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한층 더 튼튼한 전략적 지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0: 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인은 계획의 초태에 각지들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혁신을 끌면서 신품질 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망종절기에 흑룡강층의 주요 농작물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식물 보호의 도움으로 전송 여름철 농토관리 사업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밭에서는 4대의 자주 분무기와 식물보호 무인기가 협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칠대하시 가자하구 만룡촌의 당지부 소기 임청영은 올해 기계에 스마트 분무 시스템이 추가되어

탄압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꺼번에 몰아가거나 거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하나의 모델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지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며 현지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지역의 자원 조건, 산업 기반, 연구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량질의 발전으로 향한 전통 산업의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장비와 도구 구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장비 갱신과 기술 개조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통 산업의 개조 승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도총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기계, 자동차, 전력장비 등 산업의 새로운 성장 안정화 작업 계획을 이행하고 장비 갱신과 자동차 신구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비 공업의 주요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상징적인 제품 공략과 성과 보급 응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사천성은 인공지능을 1호 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전송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가 4천억 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산업이 기술 돌파에서 상업적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고신구의 사천성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에서는 약 30대의 로봇이 공정사의 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착, 운반 등 정밀한 동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가 융합된 훈련 방식을 통해 로봇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훈련장 책임자 풍진우는 우리 일기에는 송도의 현장 데이터 수집 장비 100개 작업장을 마련하고 2기에는 자공, 의빈, 광원 등 하위 지구급 도시에 차례로 상응한 지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지방 특색의 건강관리봉사, 공공봉사, 공장 운영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신품질 생산력이 신속히 성장해 산업 승격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4분기에는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부가가치가 전체 규모 이상 산업의 35.1%를 차지하여 밸런스트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디지털 지능이 깊이 있게 강화되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폭발적입니다. 친환경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이고 신품질 생산력 자체가 친환경 생산력입니다. 최근 국가탄소측정센터의 직원들이 복근성 폭주의 한 철강기업의 탄소측정진단, 데이터 검증, 탄소 배출 계산 일치화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기반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탄소계량센터의 리민비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기술 연구 개발, 표준 제정,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 계량 기준, 탄소 계산 방법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이중 탄소 전략의 실행과 복근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공우주, 량자기술, 생물의학 등 분야의 혁신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산업 발전이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신용화로 나아가고
신품질 생산력 육성이 지속적으로

0: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수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라는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물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기반을 두고 원천적 혁신과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계 정돈 시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 이행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돈 시정 작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심기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업무를 엄숙하고 참답게 진행해야 하며 류형별로 문제점과 시정과제 명단을 작성하고 목록별로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해 정돈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심기 단위는 문제점을 대조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하며 주관 부문은 정돈시정에 대한 지도와 독려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더욱

0: 부문은 정돈 시정에 대한 지도와 동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더욱 강화해 정돈 시정의 합력을 형성. 회의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확고히 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직 실행해 주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미치는 전략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연구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해 원시적 창조에 유리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신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교육 강국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한 전략 과제를 이행하고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며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공공봉사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자원의 통합 배치를 최적화하고 투자 보장을 강화하며 소양 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임을 지적하면서 중점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생태계 최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과학기술, 정책의 조합 조치들을 잘 수행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새로운 안전위험부담에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 각종 교통사고를 억제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 잘 보호하고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1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이며 전 중요한 의장인 고노 요헤이의 서거와 관련해 유족 측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조전에서 고노 선생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서 장기간 중일 우호 사업에 힘써왔다고 썼습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고노 선생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0: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북경시 서성구와 섬서성 한중시는 직책과 과업에 집중해 동료와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 학습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학습교육 이후 북경시 서성구는 학습 점검 개선을 일체화해 진행했으며 980건 이상의 정비와 정리 내역을 작성하고 113건의 역사 잔여 문제 목록을 만들었으며 현장 방문, 민원 처리, 행정 절차 체험, 중요 지점 근무 등 680개 이상의 주요 임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도시 갱신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노후 주거지 종합 정비와 이험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리가의 한 노후 주거 아파트는 철거 후 재건축돼 주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파트 관리 봉사와 부대시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단 가두에서는 조사와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 공급 접목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부문을 도입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삼리야

0: 19 28동 주민 왕봉진은 문제가 생겨 연락만 하면 금방 달려온다면서 거주 품질과 봉사가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는 도시갱신 분야의 역사적 잔여 문제 목록 67건을 중점적으로 세분화해 목록관리, 지도기반 진행 상황관리, 동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단회랑 공정을 포함한 일련의 민생 프로젝트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갱신의 실질적인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조직부 최위천 부부장은 우리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논설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상하 연동을 강화하며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합력을 형성하며 학습 점검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고품질 발전과 고효율 관리를 저해하는 일련의 심층적 모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한중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에 파견해 현장 방문, 시장 주체의 경영 발전 수요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의 차산업, 전자상거래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시장 진입 주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업 공장 설립, 점포 개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업계 표준이 불명확하고 업무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가는 상황이 발생해 프로젝트 추진 효율과 산업 품질 향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시 행정심사봉사국은 여러 부문을 주도해 각 분야의 법규 기준 심사 절차, 규제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차 생산, 라이브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위한 새로운 창업 지침을 마련해 시장 주체의 경영 정착을 위한 전방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영자 향범은 계획 단계부터 자격증 취득까지의 기준이 생겼고 소방, 위생, 치안 등 여러 경영 요구사항이 통합돼 창업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됐다고 표했습니다. 한중시는 경영환경 개선, 특색산업 육성, 시장주체 지원 등 주요 난제에 초점을 맞춰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1100개 이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점검했으며 현재 항목별로 조치를 세분화하고 종합정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 조직부 리초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한다고 표했습니다. 대중을 위해 당을 세우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는 실천을 한다는 총적 요구에 립각해 대중과 기업,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학습교육 성과를 경영환경 최적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2026 글로벌 인권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이 11일 북경에서 개최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레빈들은 인권 존중과 보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습근평 주석은 2023년에 글로벌 인권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에 축하 소환을 보내 안전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네 차례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 사업에서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빈들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인권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개 국가와 유엔을 망라한 국제기구에선 400여 명의 국내외 레빈들이 회의에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는 단계적 목표와 지표적 과제,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고노 요요이의 속은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녁 여러 일본 매체가 일본 자민당 전 총재 고노 요요이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올해 4월 기자는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이치의 추도식에서 고노를 만났습니다. 당시 89세의 그는 천천히 무라야마 영종 앞으로 걸어가 옛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고노는 추도사에서 당신은 30여 년 동안 일본 6대 내각에 계승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깊은 염원이 그 대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아시아에서의 일본 식민 재배와 침략 역사를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평가는 고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93년 고노 요히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발표해 일본군이 조선반도 중국 통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의 중요한 공식 문서로 되었고 침략 역사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침략 전쟁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곧 침략 전쟁 자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명예 교수인 고게츠 아츠시는 기자에게 고노 담화가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오랫동안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 상반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위안부 조각사항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또 정군 위안부, 강제 련행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우익단체가 만든 교과서는 위안부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이라며 일본군이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요즘 일본에서는 우익화 경향과 신형 군국주의 사조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치 추모회의 말미에 고노는 이제 정치는 다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군비 확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평화를 확고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요후 고노 담화를 발표하고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를 지키던 고노 요헤이도 떠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요헤이를 추모하는 글의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구촌에서 집권자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질문은 아마도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노 요헤이의 속은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

시간.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간고분투의 정신과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정신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발양해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의 간부라면 개인의 명예와 지위, 리익을 가볍게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더욱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장래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6.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연마해 능력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밧줄로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도량이 작은 사람은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혁의 시대에 미증류의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고 능력이 달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접수 능력이 강한 청년 간부들은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움에 열중하고 시간을 다투어 자신을 격상시킴으로써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은 지식을 풍부히 하고 재능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수단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되지만 책은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무에 몹시 바빴지만 틈틈이 독서를 했습니다. 리발할 때에도 책을 보면서 리발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보고 나는 내 업무를 보겠으니 서로 각자의 일에 열중합시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짜내기와 파고들기 정신을 발휘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며 책에서 지혜와 자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의 발길을 늦춰서는 안 되며 거치대를 위해 건성으로 배워서도 안 됩니다. 학습을 잘하려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운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업무 수여와 결부에 배움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마크스주의 이론, 특히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당사와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학습하며 경제와 정치, 법률, 문화, 사회,

0: 창건 초기에 해군을 편성할 때 당중앙은 소경광 동지를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경광 동지는 종대로 해군을 접촉해 본 적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해군을 무에서 유로 바르게 발전시키며 당중앙에서 맡겨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 속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대를 거쳐온 많은 앞시대 혁명가들은 모두 실천 속에서 경제와 과학기술, 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배워야 하고 칼날을 세우려면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속에서 단련된 한동진은 사업은 하면 할수록 도가 트고 잘하게 되며 재미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지 경험을 잘 총화하고 연구하는지에 따라 수학의 다소와 재고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삐 돌아치며 기계적으로 일하고 사무주의에 빠진다면 인식과 업무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상 내가 강조한 몇 가지는 모두 젊은 간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의 신의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내공을 다지고 수양을 높이고 능력을 강화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뒤처지거나 탈락되는 자가 없이 모두 중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해 두 번째 백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와 중탁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일반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장재, 플라스틱병 세정제부터 섬유원단,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석유 공급 문제는 석유화학 원자재 생산, 운송 등 여러 단계를 따라 전파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활 가계부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바디워시, 샴푸부터 비닐봉지, 포장상자, 패스트 패션 유류 운동화까지 가격 인상 목록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월 28일까지 4주간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의 바디워시 평균 소매가가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바디워시, 샴푸, 세탁세제, 커피 캡슐, 생리대, 생수 등 여러 일상 소비품 가격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원가 상승의 핵심 요인입니다. 생활용품과 개인위생용품에는 플라스틱병, 튜브 등 포장재가 대량 사용되고 세정용품에 필요한 파묘향료,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업들도 포장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기업 칼비는 유색 잉크 공급 차질로 인해 여러 인기 감자칩의 포장을 흑백으로 临시 변경했습니다. 일본 기업 가코미는 대표 도마도소스 제품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투명 디자인으로 바꾸고 겉포장의 도마도 도안을 대폭 줄여 잉크 사용량을 절감했습니다. 옷장 속 의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폴리에스테르 공급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의 미운을 압박

있습니다. 운동화 역시 석유화학 소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신발 유통 소매업자 협회는 최근 보고에서 신발이 어디에서 구매되든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단계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최종 소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가계부 이면에는 글로벌 석유 공급 구도의 복잡한 공급 사슬이 비춰집니다. 중국 해양 석유 그룹 에너지 경제 연구원 왕진 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의 일평균 통항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정상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 등 국가들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원유를 홍해로 우회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송 능력은 부족 부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중동 유전의 대규모 생산 중단과 감산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정유 공장의 대량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치솟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는 어려우므로 세계 원유 시장은 상당 기간 수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고유가의 영향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진 원장은 석유는 공업의 혈액과 같다며 유가 상승이 최종 소비재로 전달되는 주요 경로는 다음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도로 해상, 항공 물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생필품부터 전자상거래 택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송 의존형 소비재에 전가됩니다. 둘째, 농산물과 식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현대 농업은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농기계 연료부터 비료 생산까지 타격을 받아 양곡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최종적으로 빵, 육류 등 최종 식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석유화학 원자재와 공업품 가격을 상승시켜 플라스틱, 합성섬유 페인트, 세정용품 등 다수의 일용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항공유, 선박연료 등 비용을 높여 교통과 봉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몇 가지 경로 중에서 화공 원료 가격 상승은 일반 소비재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진 원장은 포장재 부족에서부터 세탁용품 가격 인상까지 이러한 것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공통의 상류 원료인 나프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벼운 분액으로 현대 산업체계의 효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5천 종이 넘으며 90% 이상의 일상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섬유 제품, 일용화학 제품, 화학 비료와 농약, 의료용품,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면 나프타 공급이 갑자기 긴장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생산 체계 전체가 쌀없는 밥짓기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거대한 산업 체인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왕진 원장은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리처럼 맞물리는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상류 단계의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최종 소비 시장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석유는 소비 분야에서 뚜렷한 기능 고정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합니다.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까지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2월의 약 160억 달러에서 약 18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감소폭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환율 안정 압박, 지정학적 갈등의 충격, 외환 보유와 관리, 전략적 자립 추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터키가 단행한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자 위험 부담 회피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본 유출 위험도 높아져 터키 리라 화폐의 평가 절하 압박이 커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년간 역사적인 통화 가치 하락, 치솟는 통화 팽창, 빠르게 증가하는 일상계좌 적자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 통화 팽창률은 최고 80%를 넘어섰고 현재도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 일부를 매각하여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국 통화 환율을 안정시켜 외환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지닌 준비 자산인 미국 국채는 달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택지로 되었습니다. 터키 경제학자 우르 골세스는 당면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은 유동성 준비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급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위여서 외부 충격 앞에서 드러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가 환율 안정과 통화 팽창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뚜렷이 증가할 경우 미국 국채 감축은 단기간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 시장을 지원하거나 대외 채무 상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당면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운행됨에 따라 미국 국채 가격이 뚜렷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부상 가격 변동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자산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험 부담 회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금융 결정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터키는 다자 관계 속에서 더 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는 단일 금융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규모 측면에서 볼 때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체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흥 경제국들의 외환 보유고 운용 방식 조정은 점차 국제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분석가들은 글로벌 경제 구도의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동에 따라 신흥 경제국들이 보유 자산 구성에서 다각화와 위험 대응 능력 제고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터키의 경우 정책 방향은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수준 제고, 유동성 관리 능력 강화, 외부 충격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완화,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다각화와 수입 에너지 의존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한 마을에 열매를 따서 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남들보다 먼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열매가 조금만 익어도 바로 따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상인이 같은 열매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크고 색도 진했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네, 그 후 청년은 더 빨리 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따면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간혹 기다림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완성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얻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김경희님의 도전적인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화사 첨족의 뜻뿌리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탈층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

0: 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재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재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의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용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정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리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안,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과 당내 감독

0: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 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력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의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에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변기.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존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길림성 영정시 령문가도 민창 지역사회 붉은 성료 민족의 집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만두를 빚는 것이 이미 일상으로 됐습니다. 리원 심부름꾼 스마트 봉사 플랫폼에서 리원 가도 직원들이 마우스를 가볍게 누르자 한 주민이 반영한 가로등 고장 정보가 관련 부문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광장에서는 백가연 이웃 축제가 열리는데 여러 민족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따뜻한 장면들은 룡정시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지역사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족 단결의 조력을 육성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네, 최근인가 용정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핵심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민족 단결 진보 리념을 지역사회관리, 민생봉사, 문화융합의 전 과정, 제 분야에 녹여내 여러 민족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화목하게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네, 룡정시는 거주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개조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파트 단지 사이 담장과 창고를 철거하고

격자원 플러스 건물장 플러스 아파트 단지 당원 플러스 대종 자원봉사자 플러스 조민 서저의 조정 체계를 형성하여 모순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민족 단결 진보의 안전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조직해 의사당에서 50여 차례 활동을 전개하고 400여 건의 모순과 분쟁을 조정했으며 선전 강연단을 조직해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차례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는데 연인 수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주민들 사이의 모순이 적어지고 웃음소리가 많아진 가운데 자원 공유는 여러 민족의 마음과 마음 사이 거리를 더 좁혀주었습니다. 내룡정신은 도시 건설에서의 가두, 지역사회의 종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방적인 상호작용, 상호연결 누대를 구축했습니다. 공동건설협의를 체결하고 자원봉사팀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조직 강화와 공동건설을 실현했고 공동활동 전개와 당원 교양 강화 등 추진활동을 통해 공동연결을 실현했으며 정보, 진지, 문화, 봉사 등을 활성화하고 통합해 자원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네, 당 건설 선도 플러스 민생 실사 활동을 깊이 있게 조직해 조직 인도, 당원 견해, 자원 봉사 선행, 대중 참여 협력을 형성하고 민족 단결 진보의 가장 아름다운 연심결을 구축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시에서는 각종 당건설 연맹회의를 70여 차 소집하고 민생사건 100여 건을 조율했으며 재직당원이 지역사회에 들어가 80여 차 활동을 전개하여 연인수로 5천여 명의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네, 자원을 통합한 후 스마트 관리를 통해 더 정밀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리원카드에서 주민들이 번거로운 일에 부딪히면 전화로 리원 심부름꾼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룡정시가 혁신적으로 구축한 해랑강 2역 스마트 관리 플랫폼 덕분입니다. 이 플랫폼은 정보관리, 행정지법, 편의봉사, 모순조정, 데이터 분석, 응급연동 등 6개 기능을 통합해 일거에 지역사회, 가도, 부문 간의 데이터 장벽을 해소했습니다. 스마트 관리 플랫폼이 개통된 이래 루기로 260여 건의 민생 사항을 처리하고 연일수로 6만 8천여 명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 밖에 룡정시는 또 격자장 플러스 격자원 플러스 건물장 플러스 당원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에 의탁하여 작은 걸상 의사회를 추진했는데 루기로 대중의 요구를 천여 개 수집하고 처리 종결률이 98%에 달해 진정으로 작은 일이 인터넷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 민족을 성류시처럼 뭉치게 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감정적 공명이었습니다. 근일날 룡정시는 지역사회 홍색영화관, 지역사회 식당, 특색기능공간 등 진지의 의탁에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추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명절 보내기 주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정월대보름, 단어 등 명절에 문예 합동 공연, 방문 위문 등 활동을 100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백가연, 이웃절, 백종절 등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서로의 감정을 증진시켰습니다. 지역사회 붉은 성류 선전 강연단을 설립하고 민족문화 이야기 학습 활동을 50여 차례 전개하여 연인수로 600여 명의 대중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민족 단결 문화 선전을 심화하고 시대적 특징이 풍부한 중화민족 시각형상 선전회랑을 구축했으며 민족 단결 주제의 현수막 20개를 내걸고 선진자료 5천여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영정시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고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행복 터전을 조용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정시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지역사회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또 높은 표준과 더 실제적인 조치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네, 지난해부터 더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전명 대표 전촌에 진입해 종합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기 활동 포치에 따라 대표들을 일선에 파견하고 민족 단결과 민생을 추진하여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이 대중들이 직접 체감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힘썼습니다. 네, 전에는 해가 지면 공원이 너무 어두워서 산책하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가로등도 설치되고 감시 카메라도 생겨서 정말 안심입니다. 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지역사회에 위치한 동심미니공원에서 만난 주민 하흔은 인대 대표들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다며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이처럼 인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반응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는 도문시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전명 대표 전천 진입 주제 활동에 중시를 기울이고 세 가지를 틀어지고 세 가지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활동을 면밀하게 배치했습니다. 네, 대표들은 촌과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를 해결한 결과 실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 지역사회와 흥평 지역사회 인대 대표들은 주민, 지역사회, 관련 부문의 대표들과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주택관리가 없는 오래된 소구역의 도로를 재포장하고 철판 지붕로화, 루수 등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난제들을 해결해줬습니다. 신흥가도 신흥지역사회에서는 인대 대표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관할 구역의 노후주택구역에 80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향진 인대 대표들은 각종 자원을 통합하여 이웃관계, 토지분재, 식수안전, 도로통행, 취업, 의료보험, 환경정비 등 촌민들의 실제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이래 도문시 각급 인대 대표들이 해결한 민생 문제는 총 297건에 달합니다. 네, 주제 활동의 또 다른 축은 이론 선전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언어 표현력이 좋고 책임감을 갖춘 163명의 인대 대표들을 선거하여 20개 지역사회와 50개 행정촌에 투입했습니다. 이른바 걸어 다니는 선전원으로 변신한 인대 대표들은 종합민족 공동체 건설, 당의 민족 정책, 15차 5개는 전망기획, 해민 편민 정책 등을 주제로 기업, 학교, 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집과 마당, 밭두렁까지 찾아가 미니광장, 미니협의회, 마당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선전 강연은 총 354회, 누적 청중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 지역사회 당 총지부 서기 겸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은 우리 지역사회 인대 대표들은 어려운 정치 용어 대신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동시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이 호소한 21건의 문제를 해결하여 작은 실천이 민족 단결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의 정치적 지도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의, 주간 업무 정례 회의, 특별학습회 등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활동 관련 내용을 전달 학습하고 전문 활동 지도 서술을 설립해 주제 활동의 중점 임무와 추진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관련 지도자들은 각 향과 진, 지역사회를 분담 관리하면서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지도했고 상급이 하급을 지도하고 단계별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는 체계를 갖춰 활동 성과 보장을 위한 탄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희님의 도전적인 삶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이 60이 되어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고 도전과 함께 내 삶의 생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 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회원들과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죠.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 용기를 내서 참가했습니다. 다철은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 모임을 즐겼습니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종호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기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소목소목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 줍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팔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조선족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보니 한우 수준이 낮았습니다. 한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꼭꼭 막히었습니다. 한우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한우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호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족들과 접촉하고 한우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우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한우 공부를 했습니다. 이웃집 한족 여자와 함께 매일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우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 읽기도 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에 뒀다가 사전을 찾아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상에 적고 기억해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가방

는 오리선에 쥐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 딸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딸보다 10살 이상인 선배가 입사할 때에는 당직실에 배치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서로 채용되고 이어 공정사 시험에 합격됐습니다. 그 선배는 모든 기회를 꼭 잡고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킨 성공자입니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해 주었습니다. 더불어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내어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입니다. 학생은 겁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강의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삶에 걱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온물 아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 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밀려오고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0: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3: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0: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3: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0: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2: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림화, 뱀사, 도할, 첨, 발, 조, 화사, 첨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뱀을 그리는데 다리를 그려놓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 사족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에 조회왕이 소양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10만 대군을 주어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병법을 통달했고 작전 또한 용맹하여 한꺼번에 위나라의 성 8개를 빼앗았습니다. 소양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동시키면서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나라 왕이 이를 알고는 대경실세가여 즉시 진진을 소양의 군중의 사신으로 보내 제나라 공격을 초래할 것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진진이 소양을 만나 인사를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이처럼 큰 공을 세웠으니 초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장군은 승진할 수 있는 겁니까? 소양이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대장군이니 승진을 하면 령륜에 올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령륜을 바꾸거나 또 령륜을 한 명도 둘 수도 없는 법이니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난 진진이 말했습니다. 초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초나라의 사당을 관리하는 관원이 어느 한 번은 제사를 마치고 나서 남은 제주 한 주전자를 하인들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술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한 사람이 한 모금씩 마시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이 다 마시면 딱 좋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은 소양이 진진을 바라보니 진진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하인 한 명이 각자가 뱀 한 마리씩 그리되 먼저 완성한 사람이 주전자의 술을 다 마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방법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고 모두들 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재빨리 뱀을 다 그렸는지라 술 주전자를 들고서는 량껏 마셔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머리를 수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라 자기의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려 술 주전자를 내려놓고는 이미 그린 뱀의 몸에 발 네 개를 더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뱀을 다 그렸고 그 사람은 술 주전자를 낚아채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원래 발이 없고 발이 있으면 뱀이 아니다. 내가 제일 먼저 뱀을 다 그렸으니 이 술은 내 차지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고는 그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네, 진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소양이 알 수 없다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그 먼 길을 걸어 제 나라에 온 목적은 단순히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진진이 말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장군께서 군주의 령을 받아 위나라를 쳐서 지금 무려 8개 성을 얻었고 위나라 장수들의 목도 수없이 베고 식량도 많이 로육했으니 그 전공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를 재정비해 제 나라를 치료합니다.

지갑에서 이룬 공이 물거품으로 될 것입니다. 장군을 생각해서라도 화사 첨족의 고동을 거두시고 승리한 모습으로 개선하심이 어떠할지요. 네, 진진의 말에 소양은 한참 동안을 숙고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0: 무대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화사첨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2: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3: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4: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5: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5: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도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6: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6: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최근 산서성 양천시 외곽에서 약 2억 9천 5백만 년 전에 코르다이트 나무 화석 여러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국가 2급 중점보호 고생물 화석입니다. 화석은 양천 외곽의 음영진 밭길 옆 절벽에 위치했으며 도로에서 약 3m 높이 떨어지고 노출 길이는 약 50cm입니다. 앞서 진행한 지층 연대 측정 연구와 지층 구조 순서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나무 화석은 약 2억 9천 5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무 화석은 동남향이고 과거 이 지역의 하천이 진흙과 모래가 풍부하고 류속이 빨랐으며 많은 나무들이 물살에 휩쓸려 매몰되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후 지하수 속에 있는 미네랄이 채워져 결국 오늘날의 광화 화석이 형성된 것입니다. 국가 고생물 화석 등급 시행 기준에 따르면 길이가 5m에서 10m 사이 또는 직경이 80cm에서 100cm 사이이며 뚜렷한 구조와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대형 나무 화석을 2급 중점 보호 나무 화석으로 간주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나무 화석은 직경이 약 82cm로 국가 2급 중점 보호 고생물 화석에 속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주변에서 추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절벽 남쪽 50m 범위 내에 코르다이트류 나무 화석 4그루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직경이 30에서 40cm 사이로 일반 보호 화석에 속합니다. 이 밖에 절벽 아래 낙석 사이에는 코르다이트 나무와 잎사귀, 비늘목 화석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57부 무엇 때문에 이법치국의 견지는 이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고 이법집권의 견지는 이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0: 중경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유방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배달박스에 AED를 넣고 다니는 배달원 장보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57부. 무엇 때문에 이법치국의 견지는 이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고 이법집권의 견지는 이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의법치국의 견지는 의헌치국의 견지를 선행하여야 하고 의법집권의 견지는 의헌집권의 견지를 선행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대한 론단은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심층적으로 지적하였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임무이자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습근평 법치 사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2년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인 1982년 헌법이 공포 실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헌법은 1954년, 1975년, 1978년에 제정한 세부의 헌법에 이어 우리나라가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 시기에 제정한 새 헌법입니다. 당주왕의 령도하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의 선으로 5번에 걸쳐 헌법의 개별 조항과 일부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정을 하였는데, 총 52조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에서 헌법의 실시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대와 더불어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의 실시와 감독 업무를 강화하며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여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40여 년간 발전해온 로정, 특히는 신시대에 접어든 이후의 10년간에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유력하게 견지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유력하게 보장하였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유력하게 촉진하였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 행보를 유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음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확실하게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고 당과 국가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며 지어 파괴한다면 인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될 수 없고 당과 국가의 사업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 지위와 권위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기본법의 형식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와 임무, 국가의 령도 핵심과 지도사상,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대중자치제도, 애국통일전선, 사회주의 법치원칙,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및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의 원칙 등을 확정함으로써 국가법제면에서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당과 국가의 중심사업, 기본원칙, 중대방침, 중요정책을 고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며,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의거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지위를 확인하는 한편, 국가 정권 구조에서 당이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핵심 지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우리가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의 영도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확정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헌법에서 확정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제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 도로의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서방의 이른바 헌정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구실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중국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인민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시종 당의 영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 민주를 선양하며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어 가장 광범한 인민의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인민의 공동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 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충분히 수호하는 좋은 헌법이며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의 창조를 담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헌법으로서 우리나라와 인민이 모든 곤란과 위험의 실현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근본적인 법제적 담보입니다. 헌법의 생명은 시행에 있으며 헌법의 권위도 시행에 있습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아울러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세 인생.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안개 속 산의 도시 중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4번째는 안개 속 산의 도시 중경입니다. 중경은 도시가 산실을 따라 조성됐다고 해서 산의 도시 산송이라고 부르고 해마다 겨울과 봄이면은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안개의 도시 무도라고도 부릅니다. 여름이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중경은 중국의 3대 화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파주, 유주라 불린 중경은 국내 서남부 장관과 가릉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한쪽으로 산에 의지하고 삼면으로 강물을 유탄 중경은 3000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시대에 강주라 불린 중경은 파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가 파나라를 멸하고 중경에 파군을 두었으며 강주성을 축조했습니다. 226년 촉한의 도호 리엄이 강주성의 일각에 둘레 7km 길이의 성을 쌓았습니다. 북송 때 중경은 유주라 불렸는데 당시 유주의 지방관 조심이 용모를 꾀했습니다. 사전에 성황을 파악한 송효종이 조심의 용모를 진입한 후 유주라는 지명이 불길하다고 생각해 모두가 송왕조의 지배를 공손하게 따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주라 명칭을 바꿨습니다. 1188년 공주

0: 조가 황자 조순이 공왕으로 책봉되고 9회 2월 송효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공주는 두 가지 경사가 났다는 의미로 중종으로 개명해 오늘날 이릅니다. 명나라 초반에 중종성을 중축하면서 908궤의 수에 따라 17개 성문을 내는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성문이 조천문입니다. 이 성문은 송왕조 천자가 있는 남경을 향하고 이곳에서 황제의 오지를 받는다고 해서 조천문이라 이름했습니다. 장강과 가릉강이 합류하는 곳에 깊숙이 들어간 조천문에는 오늘날 광장이 조성되고 근처에 조천문 부두가 있는데 초여름이나 늦가림에는 두 갈래의 강물이 모여 만드는 험한 소용돌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종로에 위치한 해방빌은 1947년 8월 항일전쟁의 승리와 종종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오늘날 종종의 상징이 된 해방빌은 1950년 인민해방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7.5m 높이 해방빌은 처음에 목조 건물이었으나 후에 시멘트 구조로 개축했습니다. 비석 내부에는 라선형의 계단이 조성돼 등정이 가능하며 주변에 중국의 소남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가 조성되었습니다. 삼면이 강물이 잇따 있고 한쪽으로 산세에 의지한 중경은 도시 전체가 독특한 립체 도시 경관과 립체 교통 경관을 자랑하며 산의 도시라 불립니다. 또 중경의 주변에는 아늑하고 수려하며 험준하고 웅장한 진운산과 온천 등 많은 명산과 정원이 있으며 유명한 장강삼협 명소도 있습니다. 중경과 호북이 만나는 곳에 이른 장강은 갑자기 기복을 이룬 무산 산발을 만나자 엄청난 자연의 힘으로 산발을 뚫고 흐르며 장강 구간에 가장 험준하고 가장 기이하며 가장 수려한 협곡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중경의 백제성에서 호북의 남진관까지 이르는 200km 길이의 장강삼협은 험준한 지형과 수려한 경치, 웅장한 기세, 수많은 명승고적으로 세상에 명성을 떨칩니다. 장강기석, 장강삼협 중 한 구간인 고당협의 북쪽, 백제산 위에 건설된 백제성은 수한 후반에 공손술이 처음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장강삼협의 가문인 백제성은 6대 군사가들이 서로 다투는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의 백제성은 청나라 때 개축했으며 명량정과 모후사 등 건물을 거느립니다. 6대로 수많은 학자와 명인들이 백제성에 올라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해서 백제성은 일명 시의 성, 시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장강삼역댐이 건설되면서 원래 강가에 위치했던 백제성이 현재는 섬이 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3000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종경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외에도 풍부한 바유 문화와 배도 문화를 자랑합니다. 중경에는 조오성, 고대 전쟁 묘적지와 대적 석가, 무산, 고대, 인류 화석 묘적지 등 많은 문화 명승이 있습니다. 중경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대적석 같은 당나라 때에 조성을 시작해 오대와 송나라를 거쳐 명나라와 청나라에 마감되어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40여 곳의 석각과 5만 개의 불상이 있는 대적 석각은 중국의 대표적인 석굴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넓은 면적의 대적 석각에서 북산과 보종산의 석각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이 두 곳의 석각 규모가 가장 크며 밀집도도 최고입니다. 유관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자랑하는 중경은 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보유한 혁명의 도시기도 해서 많은 혁명 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관 역사는 또 독특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중경의 음식 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브샤브인 중경 화과입니다. 맵고 울울하고 시원하고 고소하고 면 특징의 중경 화과는 중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종경의 거리를 거닐면 거리와 골목 곳곳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샤브샤브집이 줄지어 있고 그런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가득 차서 종경은 또 샤브샤브의 도시라 불립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유방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0: 산동반도 중부에는 찬연한 명조처럼 독특한 빛을 발하는 도시 요방시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레와 이따가 있고 남쪽으로는 태기 산맥을 바라보면서 8000년의 문명 맥락을 자랑하고 있는데, 요방시 박물관은 바로 이 도시의 역사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존재입니다. 요방시 박물관은 1962년에 설립됐고 1999년에 신관을 세웠습니다. 박물관은 대중교육, 진열과 전시, 고고 발굴, 문화재 보호 등 기능을 일체화한 종합성 지지 박물관입니다. 2017년 요방시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요방은 고대 동립문화의 핵심 구역이었습니다. 관내의 대문구 문화 흑도자기 머크컵은 바로 이 고대 문명의 소중한 증견자입니다. 종이처럼 얇고 칠흑처럼 검고 거울처럼 맞고 도자기처럼 단단한 도자기 컵은 가장 얇은 곳은 0.3에서 0.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조들의 뛰어난 도자기 제조 기예를 보여줍니다. 요방은 유명한 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양가부의 연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요방시 박물관에서 연 문화의 두터운 축적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전통적인 사연연, 웅장한 용두진의 연 등이 소장되어 있는데, 방문자들은 요방연의 아름다운 모양새, 상서로운 함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요방의 특색을 놓고 말하자면 정판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나라 건룡시기 정판교는 유현에서 7년간 지현직을 맡으면서 수많은 우화를 남겼습니다. 요방시 박물관에는 현존의 가장 큰 정판교의 회화 작품 절벽란꽃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란꽃과 절벽의 조화로운 구도로 되었고 세인 모두 평등을 추구한다는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관내에는 또 유명한 정판교의 난득호도 비석도 소장되어 있는데, 비석에 담긴 천리로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방의 금석 문화도 아주 유구합니다. 청나라 유명 금석학자 진계기는 필생을 금석 수장 감상에 바쳤습니다. 요방시 박물관의 석각미술회랑은 200여 개 비석, 석각을 보았는데, 시기는 동한부터 민국까지 이르며 풍기진 장서도 문징명 등 역대 명가들의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현존의 가장 큰 당나라 철불상도 요방시 박물관에 있습니다. 높이 3m, 너비 2m, 무게 약 5톤의 철불상은 이마가 넓고 볼이 볼록하며 두 눈은 살포시 감고 있는 양상인데, 요방지구 당나라 금속제련 공예와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실물 자료입니다. 소중한 문물 위에 요방시 박물관의 진열과 전시도 특색이 뚜렷합니다. 문화천보, 관장문물 정품전은 소장한 문물을 주요 전시 내용으로 하고, 전시 환경은 황실 원림 건축 요소와 전통문화 요소로 꾸며졌는데, 관중들이 문화재를 감상하는 동시에 농후한 문화 분위기도 느끼게 합니다. 소리, 빛, 전기, 3D 영상 합성 등 첨단 기술 전시 수단을 활용한 요방 약사 진열은 시간 순서로 요방지구 근 8000년의 발전 역사를 제시했습니다. 전시는 국가문물국으로부터 10대 진열 전시 정품 후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방시 박물관은 문물의 보물고일 뿐만 아니라 문화 전승과 교육의 중요한 기지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해마다 대형 전시를 주최하면서 다채로운 사회 교양 행사도 전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방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요방시 박물관은 마치 립체적인 역사책처럼 풍부한 수장품과 다양한 전시 형식으로 요방 현지의 풍속과 역사 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방 현지인이든 외지 관광객이든 요방시 박물관은 요방을 요해하고 제로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만의 사랑.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배달박스에 AED를 넣고 다니는 배달원 장보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범상치 않은 배달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보검, 올해 35세, 호복 무한 출신입니다. 그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납니다. 장보검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지해온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조 관련 전문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의 전동차의 배달 박스에는 배달해야 할 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급 가방과 자동 심장 충격기, 즉 LED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호북 무한 강안구 상청 5로에서 칠순 노인이 소형 승용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급했습니다. 때마침 배달 중이던 장보검은 조접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장보검은 로인의 입가에 이물질을 발견한 후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로인 입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고 전동차 배달 박스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고급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장보검은 로인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행인들에게 109급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장보검은 의료진을 도와 로인을 구급차에 실어주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빨리 이송돼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구급치료법도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한 로인의 딸은 저에게 888원을 보내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1년생인 장보검은 퇴역 군인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자 습관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구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사비로 구급치료를 배워 더 많은 전문 구급기술을 힘써 장악했습니다. 장보검의 전동차 배달 박스에는 늘 종이 한 장이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차에 LED가 있습니다. 필요시 꺼내 쓰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장보검의 차에는 LED는 2025년 초 현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입니다. 당시 그는 사람을 구한 사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어떤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그는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LED 한 대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LED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4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LED를 받은 후 장보검은 외출하여 배달할 때마다 마늘의 상황에 대비해 꼭 가지고 다닙니다. 장보검은 이같이 전업적인 구급 설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보였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처음 차 사고 현장을 볼 때 그는 바닥에 놓은 보상자를 구하려 했으나 구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경력으로 인해 장보검은 오랫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비로 구급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고급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장보검은 길에서 돌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조조 없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힘이 넘칩니다. 비록 평범한 배달꾼이지만 상장으로 가득 찬 영리벽은 평범한 직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몇 년 내 장보검이 사용한 LED는 수백 개에 달하지만 모두 사비로 구매한 것입니다. 현재 그는 배달하는 외에 매주 시간을 내서 무한의 배달원을 위해 무료 고급 강습을 진행합니다. 공익 고급 강습을 하기 위해 장보검은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감사히 여기고 어떤 이는

0: 다녀온 장보검은 33명 배달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을 세웠습니다. 근무 외에 그는 무료로 고급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사람 돕기, 사람 구하기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면 장보검의 인솔과 영향하에 자원봉사팀은 근 500명으로 발전했고 무한의 세계진을 포괄했습니다. 2026년 그들은 근 30번의 교통사고 구조에 참여하고 5명의 실종 로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원은 하임리히 구급법으로 음식에 목구멍이 막힌 올인을 구했습니다. 이 성적들로 장보검은 크나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장보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천명 배달원을 강습시켰습니다. 매주 LED와 인체 모형을 들고 심폐소생술, LED 조작법, 하임리히 구급법을 해설해 줍니다. 올해 목표는 10,000명 배달원을 강습시키는 것입니다. 배달원과 기타 신규 직업 군체가 자원봉사팀에 가입해 본업을 잘하는 동시에 타인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약물학자 리시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이시진의 자는 동벼, 호는 빈호산인,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기주 출신이다. 기주는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시진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자연계에 각별한 홍취를 갖고 있었던 이시진은 늘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종약을 정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므로 이시진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해서 벼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1531년 14살 나던 해 이시진은 과거 시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세 차례나 거인 시험에서 실패하자 그는 가업을 계승해 의학에 전념하면서 빈민 치료의 길을 택하기도 했다. 그는 늘 오보, 사냥꾼, 나무꾼, 농민 및 약초 재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민간요법을 조사하고 대량 수집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각종 약물의 형태와 그 효능에 대해 깊이 파악했다. 1551년에 이시진은 이미 명의로 되었다. 한 번은 초나라의 왕자가 급병에 걸렸는데 이시진의 치료를 받고 아주 빨리 완치됐다. 이 일로 초왕은 기뻐하면서 이시진을 태이원으로 추대했다. 당시 황제는 도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 황제는 장생불로 하기를 원했고 태이원의 의관들도 황제의 미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공명 이록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시진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관청에서는 세상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뜻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만에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각지로 돌아다니며 약물 채집과 민간 처방, 요법 등을 조사하면서 의술과 저술에 전념했다. 의술에 종사하면서 이시진은 선인들이 내놓은 약전인 본초가 완벽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본초에는 일부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약효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미신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 관계되는 대상인 것만큼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시진은 새로운 약전을 집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1522년 35살의 이시진은 본초 강목을 집필하는 데 모든 정력을 몰붓기 시작했다. 새 약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시진은 800여 사람들의 의학 저작과 기타 고대 서적을 읽었다. 그는 자기가 평소 수집한 자료의 결과에서 자기가 집필한 약전에 대해서 세 차례 중대한 추정을 가하였다. 집필 과정에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가 교정, 그림 그리기에 동원됐다. 장장 30년간의 노력 끝에 1578년 이르러 이시진은 드디어 불의의 거자 본초 강목을 완성했다. 본초 강목은 190여만자에 달하는데 총 50권으로 수록된 약품 수는 1,892종, 처방은 11,000개에 달한다. 그와 동시에 일만요폭의 사파로 각종 약물의 복잡한 형태를 형상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초 강목의 성과는 다방면적이다. 우선 이미 수집 기재된 약물을 새롭게 분류했다. 예를 들면은 식물, 동물류 약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했다. 유럽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1741년에 와서야 그와 유사한 분류법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시진에 비해서 약 200년 지난 뒤였다. 본초 강목은 선인들의 잘못된 점과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 발견한 약물과 약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충해 넣었다. 둘째로 이시진은 의서 중의 미신책체와 황당무계한 설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시진이 생활한 시대는 도가가 성행하고 련단술을 성행했고 의학 분야에서는 미신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시진은 소박한 유물주의 관점으로 과학이 위배되는 그릇된 설법을 비판 반박했다. 이시진은 필생의 정력으로 수천 년 동안의 중국 민중의 약사용 경험을 총화하고 의학고작 본초 강목을 집필해 중국 고대 의학학을 최고 봉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는 중국 고대의 가장 위대한 약물학자로 됐다. 후에 본초 강목은 일본에서 번역 출간돼 널리 보급되었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돼 동서양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부터 유전되고 시작한 본초 강목은 근대 약물 연구학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되었다.
3: 네, 끝곡으로 사랑의 봄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짤을 잡바디 무둘라고 사들이 힌다라가 어디가 디니 헐러 이윤 왈라스트로 아직쓴 지수닝이 뭐여 느그니야 야만에 가지리 일제 이허 야만에 도시물린 어묵느린 성승음은 음너들 꾸녀씨귀 저희노이소 트루허무누굴나 미니 어묵양 따고드훈으리 양진공 비바로 위운왕인 하드무시그는 무너 왈씨 낙자 미니 허야독가라 후흔이 벌벌 비치기 인세 또한 렌수두루 옥제 비치긴 조라가네 야문에 세똘 렌수 바스미니 후르그너 지 헬브르 바스니 야문 이르지금만 벗제니 지수님 은우기 성수그너란 엄너들아 답신석듯 아야 우쭈흔 미니브이 눈배가 타이샨니 텐싱괴 치흐배가 덩리나인과기 성승괴 이허

이들이 양정공 이너 짓거 들러 하마고야 하마고야 아 해린 월세도 일찍서 혼냈다 만에 보이산 한 월세도 어찌불 가차르트나 그득 좀 배그르고 밥신 소금만 소들리 해를 들 위에서도 하야고림 비시라 앞진 소제 첸시러 첸시러네 해나 다신 시런 들어서 와봐 양정공 잘가가 다소나 타네 한 월신 배들이 야마르 배네 아수힌 위스디 문너지 수닝 우기 벌금질제 벌금질른 제스테 달았음 벌벌 한월심 비들리 털 혼문두루 무둘브 잘가갓 아수젠 수네 에미기 벌벌 마네 왈스치 허이로다 일젠 아 야마리 아스테 벤다 아 여문치 아수지에 흠이 왈신 왓치디 참멋두 여혼노스노 왓치르그죠 왜 능도가 로다네 이래 덜전도로 벌불 유월레긋 에미긴 벌불 울더웨그네 으치긴이 에스인바스 죽을 텔레보그네 그제 허여도가 로다 은와다네 흘쓴더르 벌불 은우뜻이 아무리제 으르그 흐만가르 치모성스 그제 그제 응어 벌벌 오브린 보이 바스 톡 탁데 지글 테어슴 샬타는 벌 소가 소아들괴 어르노 가르나 우든 더 주이셔 마선 알아지엔 벌 스틀린 덧뜨르 접릉 테 와치라 응 테르젠 은 불그 다시게 늘은 오제 벗은 넌 지수닝 왈신 낙친 양치인궁들로 불너기 다시 해누이듯 양치인궁 오브근 성설에가 지수닝에 매들리 아자라 두제 등글래 원

슈디기 조치거들 지수닝어스나 아소지에나 아르분너니 복도진어 한운디네 부임볼보 샤마르문틈 비에니오 아흐메달른 세트나사 알튼투린 토시물로든 앙네양사라 문틈비에노 아즈르힌 가즈친데 응어문틈 비에노 아스네 혹신 오마민드 앙네양사라 등루리 지드라가라 아수흘리 주흔 없듯 듣습니다 지수닝인 비시오

토문나스도 버거디지네 트루거시더 수시 웅루부히 접어치 돌던 헬스네 수르르 벅다의진 무둘제가 치니와 치니기 접디어 야부틀발라 다시르드 니근다.

이은 왕인 절락. 한탄 롱유산의 허른도 꽈르분 명은 가지루와르또 명가지루 우르근 가지리기 하사도 억척불 수네 미텔부지 웅근어금은 의진도 물돌지 버그드진 한원디 버튼 우지버스 은 롱탄 허이르범틴 가지르 벌벌 빠까 한 가지를 비시 늙을 헌네 엠마르 벌벌 이미 허 가지리 하수 중그득진 각자 후 의진 것 비바스 조서리들 터브가 어들든 갈 얼북 백 가지라 은 와치리 벌벌 좁고